0: 거는 뭐는 재미네. 아이 충동한
1: 소리잖아.
0: 나 먹은 뭐니?
2: I'm coming back.
0: I'm coming back. I'm coming back.